0: 도시 시니키 에이 스페라보 드구스타네 쇼 아워 방식이 Enjoy your stay. This is your island. Heart Radio. Heart Radio.
1: 'Cause nobody else make me feel like, yeah.